자 저희 홈마이 저 마을이 상아 에테레오 에오나 티강아 카토 마야 노에니 코르로이 코르로 제 앞에 아노 사고 카트에 테오 그만 나가야 사오 카이체 마을 고사이 케이트 바이 노 호이 타타 부타타가 노 타타가 같이다 고사이 케이트 바 케리로 노 타타 마 타타가 코르 Mote kore lo kai riwa inga kapu o te rai. E tibi mori e, moka kutahi a koutou.

노란 같이다다가 히야 아 히야 아 히야 아 대지 노란 같이다다가 히야 아 히야 아 히야 아 대지 노란 같이다다가 히야 아 히야 아 히야 아 대지 노란 같이다다가